직하고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 부르레똥

새끼 발 똑딱딱 장말 서대하고 핀대 오줌 하루살이 쓸게 신구름 단지에 그나 숨을 붓고 펑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 할 것이다.

0: 살삼해야리 얻는디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.
1: 허무왕이 허허웃고 이 앞만 그런데도 이 심정 불치가야 화무진 함기한저 깡깡도락도락 귀한 음석으로 소절과 부를 유인하고 이 소리 깡깡나면 세상인 가지 비워라 돌을 들어 날리올지 너 나를 잡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은 또 있느냐 공동묘지나 찾아 허가